0: 야구로. 가오? 이거 무슨 놈?
1: 야구로야구로가? 그건! 내가 니 해급고!
0: 속기만이나 꾸리니까 삐다 네.
1: 아이마 오빠, 보이스카로인, 아쿠나니 속기 닌 히켓 테리토리오 꼬니.
0: 아, 뭐, 어떤 아이. 오세 박도 오니모 닌 히켓 삐다 하? 인용 하?
1: 나는 니 아까?
0: 딜리 오비오스? 나와 나는다 코스 아쿵 망아 기농프라 사 마닐라
1: 바리오스 네이터
0: 하야니 모노 딜리 임홍 포호난 페로 이카이 나마리기야 발둑 아요카
1: 앙 마수야 마닷 마마타이 마타킬렌
0: 아 수야 임홍 카가랄 하 북노 온타농 카로한
1: 소와이 디발 루파당 스피리토 니 마그마이토 카사 콤파틴
0: 오이 brutal ka di ay!
1: Brutal, cute! Basta ako'y hilaptan yun!
0: Kung maong, panikamot o kimo, kay manikamot sa kug ako din, he?
1: Che!
0: Chika rin!